0: まん。
1: はい、どうぞどうぞ。
0: 뭘 뭐냐 아 루이트가 깔 누가 봐라 그럼 어떡해 안 누가 떼이 뻔 어디래 봐라 내가 아시니 뭐
1: 따라 그런 것들 배울란 집에 이래야
0: 기대 소리 뻔 어디래 거대 엄마
1: 저래 저래 떼이 뻔 어디래 저래
0: 아마 저리 술 세게
1: 아니면 저래
0: 알수는 두 개 되네 야
1: 아니면
0: 저래 저리 거대 랑수
2: 왜그라 아들아 여기 배울란 아니 좀 말해 오겨 아 그게 가수 더러워지래야
0: 아니 난 또 가수 달라 안갈 가수 달라 안갈